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한산하던 서울 시내에 조금씩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반포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서행하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방면 묵동란대목에서 하월곡램프 쪽으로 이미 정체고 반대 구리 쪽으로도 하월곡램프 부근

에서 잠시 밀리다가 묵동나들목 이전부터 신내나들목 지나는데도 다시 한번 속도 줄입니다. 내부순환로는 홍은읍구 이전부터 홍진문터널 통과하는데 움직임둔한 상태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의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정체 여전하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쪽으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초월터널 앞두고 2km 정도 정체고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도 움직임둔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강변북로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이고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월드컵대교에서 당산철교까지 서행하다가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는데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의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제 하월공램프에서 신내나들목 지나는데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아지면서 위례나들목에서 자곡나들목 지나는 데는 정체고요. 수서지하차도 끝에서 탄천일교 쪽으로도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도 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기흥동탄나들목에서 사고 나서 현재 4차로와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 정체 빚고 있고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 쪽으로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 나들목 조금 지나 1차로의 사고 방금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강촌 일대 2km 정도 밀리고요. 이후로 설악 부근과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도 덕소 3표에서 남양주 요금소 지날 때나 역시 화도에서 서종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영동 고속도로 강릉에서 진부 사이 빗길인 가운데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의 사고는 사고 체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또 면원에서 둔내터널 쪽으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중동에서 송내 쪽이나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짧은 정체 구간이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는 방금 정리됐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빗길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2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났기 때문에 현재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정체 구간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인제에서 상남 6터널까지 밀리고 강촌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설악에서 서종 지나 화도 쪽으로 20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 서행 반복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위례나들목에서 자곡나들목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오금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도 쭉 밀려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보신각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1시 40분경부터 종로 1가에서 종로 3가 방면 한 개 차로 이용한 행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로 2가, 퇴계로 2가, 또 회원사거리와 한국은행을 거쳐 다시 종로 1가와 보신각 쪽으로 되돌아오는 행진이 3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로는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밀리고요. 남산 1호 터널 도심 방면으로는 요금소에서부터 3일대로 명동성당 앞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인천 방면 가는 차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평창에서 둔내터널도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밀리고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구간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선수 선수는 한 라운드를 뛸 때 3분 동안은 온 힘을 쏟아내고 1분 동안은 또 온몸으로 쉽니다. 3분 뛰고 1분 쉬고 3분 뛰고 1분 쉬고 반복하면서 자기의 최대 기량을 발휘하죠. 그래서 좋은 선수는 3분과 1분 제대로 리듬을 탈 줄 아는 탄력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일상의 삶에도 이런 탄력이 필요하죠. 내내 온 힘을 쏟아내기만 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과 휴식, 긴장과 이완, 비움과 채움, 리듬을 타면서 반복해야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열심히 뛰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튕겨오를 수 있겠죠? 8월 9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송대관입니다. 긍짝 긍짝 긍짜자 긍짜 내 박자 속에 아싸!

우리는 이 두 시간 어떻게 리듬을 타야 할까요? 강약 강약 리듬을 타면서 여러분의 일요일 오후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듣고 남남 방송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다시 듣게 합니다.

7월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 출발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달이 와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조용해 주십시오. 나이는 한 달 더 먹어도 감성은 아직 25인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여름 선풍기. 황당무게 37년생 이종황 선생이십니다.

0: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7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소중하게 맞이할 때 비로소 특별한 한 달이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그참 벌써 절반을 지나왔지만 통장 잔고는 아직도 그 개털인 남자 저 이종황이도 오늘 그 한 푼이라도 청취자의 그 마음을 얻도록 열심히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선생님, 이제 선생님 통장에도 좀 꽃이 피어야 되는데요. 참. 근데 앞에 인용한 그 시가 그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닙니까?
0: 응? 뭐라고요?
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네? 네. 그 시 아니에요? 김춘수 시? 꽃?
0: 아니, 그저께 그 동네 호프집 변수에 써있길래 그냥 적어온 건데 그게 유명한 겁니까?
1: 아, 유명한 거죠. 김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 예.
0: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또 마흔도 다 되셨는데 동네 호프집도 다니십니까?
0: 아이고, 뭐 먹을 거 있나 해가지고 주섬주섬 돌아다니는 겁니다.
1: 그 밤에 돌아다니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0: 그러다 보면 뭐 또 아는 지인도 있을 수 있고.
1: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0: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트렌드가 출석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러던데.
1: 네.
0: 뭐 TBS 라디오 95.1MHz 샵 095 하나로 좀 인사말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기 청취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0: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니 그러면 지금?
1: 아니 갑자기 안 하던 멘트를 하십니까?
0: 자꾸 자리가 불안불안하고 해서
1: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0: 출석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1: 저기 선생님, 네. 선생님 자리는 지금 누가 보고 와서 해라고 해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네?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1: 네. 아, 출연자도 안 봤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출연자도 안 받는 이 자리를 누가 와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0: 아니 최근에 뭐 저 주변에 뭐 디스크자키 김광훈, 김기둑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자, 그러면 첫 곡 이제 시작하죠.
0: 자,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곡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발표된 플릿우드 맥의 최고의 명곡입니다. 그 사랑은 끝나도 꿈은 계속된다. 뭐 그런 담담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이 7월의 거의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7월의 첫 방에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네.

0: 내게 드림스.
1: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근데?
2: 그러니까 이게
0: 꿈이에요, 꿈.
1: 그렇죠.
0: 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그 사실
0: 무슨 꿈을 꿨다는 거예요?
1: 말 좀 하자, 좀.
2: 그러니까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거는 다음 곡이고. 너 때문에 다음 거 대본 봤잖아. 아무튼 좋은 꿈을 꾸자. 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 그러니까
0: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2: 그러니까 이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까?
0: 예.
2: 사랑이 끝나도 꿈은 계속 이루어진다. 계속 된다.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2: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0: 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1: 모른다고 임마. 아, 나.
2: 자, 좀 좋은 말 할 때 좀.
0: 아, 목소리, 알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
2: 제가 목소리가 자꾸 바뀌어요.
0: 자꾸 젊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그나저나 선생님 말이에요.
2: 예.
0: 청취자 고덕동 선생님이.
2: 네.
0: 저한테 돈가스 보냈는데, 뭐, 선생님한테도 뭐 보냈다고 그러던데, 뭐 받은 거 있어요?
2: 아, 우리 일부 앵디는 돈가스를.
0: 네, 돈가스
2: 받으셨습니까?
0: 네.
2: 아, 저도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더니.
0: 네.
2: 탁 놓여져.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데.
0: 네.
2: 서리태를.
0: 아, 까만고. 예,
2: 서리태를.
0: 야, 머리카락 나라고 보내셨나
2: 봐요. 보내주셨더라고요.
0: 네.
2: 이 날콩이고 일단 까만콩인데.
0: 네.
2: 우리 고덕동 순대님께 진심으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2: 근데 이제 뭐 굳이 단점이 있다면 저희 집에 그 쌀이 떨어져서 야, 이거 뭐 콩만 쪄먹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한데 어디 그 뭐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없고 이거 참.
0: 아, 그거 하세요, 그거 이웃끼리 하는 거.
2: 아, 당.
0: 네, 당근.
2: 그 서리태 한대요. 혹시 얼마?
0: 어, 비쌀 거예요.
2: 아, 그렇습니까?
0: 야, 비쌀 거예요. 아, 10만 원 하나 한대. 얼마지?
2: 요 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좀 제가 많이 딱해 보이고 그러시면은 농협
0: 네.
2: 010 다시
0: 이하나가 휴대폰 번호.
2: 아니면은 콩하고 아니. 쌀하고 좀 바꿔주든지.
0: 선생님 이렇게 네. 하세요. 그 서리태로요 콩밥을 해서 드세요. 네?
2: 너 오늘 좀 콩밥 좀 먹으래.
0: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2: 자, 새로운 어떤 아침 같은 노래. 1965년 발표된.
0: 아, 요거를 조금 전에 먼저 읽으셨구나.
2: 당황해서 이걸 읽지 않았습니까?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 그 니나 시몬인데
0: 니나?
2: 니나 시몬.
0: 니나 시몬이 뭐예요?
2: 네, 이름이 니나 시몬입니다.
0: 아, 이름이 니나 시몬이에요?
2: 네.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
0: 예.
2: 그건 사이먼이라 그러는데
0: 네.
2: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또 있습니다.
0: 그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2: 니나 내나 뭐 아무나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니나 사이먼 읽으면 되지 왜?
2: 네.
0: 그 PD가 그렇게 읽으래요?
2: 네. 우리 파블로 PD가 정확하게 시몬으로
0: 제가 뭐 아나? 쟤도 잘 모를 텐데.
2: 쟤도 연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205연대 나오고 같은 연대 출신인데.
0: 저는 60년대 나왔어요.
2: 아, 그래요?
0: 네.
2: 새들은 높이 날고 태양은 빛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I am feeling good.
0: 아, 좋아.
2: 어, 오늘 나는 참 좋다. 뭐 그런 희망의
0: I'm feeling good
2: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0: 네.
2: 이 곡 역시 그 7월의 첫 방송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2: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0: 네, 니나 시몬 필링 굿. 도대체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1: 야, 뭐 버드 플라잉 하이, 높이 나는 새들아. 내 기분을 알겠지? 하늘에 걸린 해야 나의 기분을 알겠습니까? 불어오는
0: 선생님. 네.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되지요.
1: 아무튼.
0: 아,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문자로 왔는데. 네. 저 선생님 뒷꽁지 머리가 보였대요. 누군지 알 것 같대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저 가림막 제대로 설치하셔야 될 것.
1: 살짝, 채권 문제가 있는데.
0: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아무튼 이런 좋은 음악들은 에어컨보다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종왕이는 더 좋은 곡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0: 아, 이거 오랜만에 하셨네. 저 맥아더 장군은요, 어디 있습니까?
1: 맥아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0: 이야, 응용률이 100% 잘하시네요.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리 디스크쇼는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1: 5538님께서 짧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그 정말 그 오랜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보냈다가 지웠다가 그 보냈다 지웠다를 아주 수십 번.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지만 통화 버튼은, 아, 전화번호는 안답니다. 알고 있지만
0: 선생님 제대로 좀 읽으세요.
1: 제가 좀 몰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통화 버튼은 못 누르겠습니다.
0: 전화번호는 아는데 통화 버튼을 못 누른다.
1: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응원을 부탁한다고.
0: 누군가를
1: 하셨습니다.
0: 좋아하시는 분인데 통화 버튼 누릴 수 있게 용기를 달라, 이런 말씀이네. 선생님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연애했어요?
1: 아유, 저희는 뭐
0: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1: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이니까.
0: 아, 문자는 고사하고 전화기도 없을 때인데.
1: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는 뭐 편지를 쓰거나.
0: 네.
1: 그 봉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봉화로 올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0: 무슨 임진왜란 일어났습니까? 봉화불 올리게?
1: 자, 아무튼 그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법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사랑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 이제 갈 테니까 준비를 해.
0: 그래서 봉화불을 피우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0: 사랑을 위해서 봉화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네.
1: 그렇게 사인을 하고. 네. 자신 있게 외치는 유쾌하고 정열적인 구애의 노래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어떤 노래인데요?
1: 이게 1966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0: 네.
1: 이거 좀 낮은 숫자다. 66년.
0: 66.
1: 템테이션즈.
0: 누구 태어난 애 같은데요? 말띠? 네?
1: 원고대로 해주. 템테이션즈의 대표 히트곡.
0: 네.
1: 그 모타운 사운드의 아주 흥겨움이 아주 가득 담긴 명곡입니다.
0: 뭐예요?
1: The Temptations의 Get Ready.
0: Get Ready.
1: 나 이제 갈 테니까
0: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러면 여기 봉합불 핀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1: 일구야, 너도 처맞을 준비해요.

0: 템테이션스의 Get Lady 듣고 왔습니다. 템테이션스는 뭔 뜻이에요, 선생님? 응? 템프테이션스가 뭐죠?
1: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곡을
0: 유혹이라고 그러는
1: 저희가 아무튼 좋은 곡을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요, 그룹 이름이. 템프테이션스.
1: 몰라요, 인마. 그 문자나 좀 읽어봤죠, 제발. 어.
0: 자, 8554님께서 콩나물 무치면서 배꼽 잡고 하하하 웃고요. 양념이 튀어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오후 시간입니다.
1: 아이 그 콩나물 그 팍팍 무치시면서 웃으신다니까 네. 이 얼마나 저희도 즐겁지 않냐
0: 하겠습니까? 저기 선생님 말이죠. 네. 조금 전에 한 청취자는 네. MBC 듣고 있다가 요번에 바뀌는 바람에 TBS 듣고 시작한대요. 허리케인 라디오 듣기 시작했대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그럼 내가 MBC로 가고 너가 여기 있으면 되니? 내 돈을 안 주, 내 돈을 안 주는데.
0: 거기 가면 돈 받지.
1: 거긴 돈 줄 거 아니야.
0: 돈 줍니다, 우리.
1: 그러면 저기 청취자분 여기 오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0: 그 청취자 보고 MBC에다가 그렇게 문자 누라고 그러세요. 나 좀 네, MBC 좀 출연시켜달라고.
1: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0: 저 예지 아빠 또 단골 청취자인데 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네요. 종황 선생님 때는 예. 사랑은 물레방앗간에서 했지요? 이렇게 쓰셨네?
1: 응?
0: 물레방앗간. 예? 사랑을. 사랑을 왜 물레방앗간에서 해요? 그 냄새나고 그러던데. 왜 그래요, 선생님?
1: 그게 사실 뭐 일단 방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그러니까 선생님 예. 아, 왜 하필 그 시끄럽고 냄새나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러냐고요.
1: 야, 그게, 둘이 그렇게, 아씨, 몰라, 임마.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 자,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1: 다음 사연은 문자 8402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그 우리 아들이 첫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0: 네.
1: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참 많습니다. 실수도 할 것 같고 이 참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한 곡 좀 부탁드립니다.
0: 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1: 자,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0: 예.
1: 1984년에 발표된 트위스티드 시스터. 이 발음이 좀 디피컬트합니다. 좀 읽어주시죠.
0: 트위스티드 시스터.
1: 역시 앵커 출신은 다른
0: 것 같습니다.
1: 겉으로는 강렬한 하드락이지만 가사는 우리는 그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0: 예.
1: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진 않는다.
0: 예.
1: 나는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에
0: 반항한가요?
1: 아니 뭐 반항이 아니라 자기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0: 제가 볼 때는 반항아 같은데요.
1: 너 오늘 많이 엉간다 오늘.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전하는 그 최고의 응원가입니다.
0: 무정부주의자들이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남 시키는 대로는 안 살겠다. 무정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1: 네.
0: 자, 선생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성 그룹이겠네, 그죠?
1: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내가. 남성 밴드야.
0: 안 넘어가시네.
1: 진한 화장에 그 스타킹을 신고 거친 메탈을 연주하던 그 오빠들. 뭐 굳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괴상망측한 자매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 괴상망측 그러는 것보다는요.
1: 네.
0: 트위스티드니까 베베 꼬인 시스터. 이게 낫지 않습니까?
1: 야, 그럼 네가 진행을 하지. 야, 이씨. 너 오늘 괴상망측하다, 진짜.
0: 자, 오늘. 그러면 트위스티드 시스터즈의 노래. We are, 이거 뭐라고 읽어요?
1: Gonna take it.
0: 아니, N-O-R. 네?
1: We are not gonna take it.

0: We are not gonna take it. 네. 노래 아주
1: 듣다가 우리나라 밴드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2: 어떤 밴드가?
1: 노브레인인가? 아. 말 달리자.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2: 어, 목소리가 조금 뭐 그런 어두, 어, 크라인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
1: 노브레인 아니에요?
2: 너 오늘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좀. 크라인 것이야, 크라인 것.
1: 아, 크라인, 아, 크라인 것이구나. 노브레인은 그러면 뭐 불렀어요, 그러면?
2: 노브레인은 네. 너네게 전해. 아, 아니, 제 목소리로 노래하기가 조금.
1: 제가 헷갈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거예요? 그룹이 아예?
2: 그룹이 다릅니다.
1: 노브레인하고 크라잉넛이 다른, 아, 좀 같은 벤자로.
2: 문자나 소개, 임마, 그냥.
1: 어. 알겠습니다. 자, 0360번님께서 너무 재밌어요. 일구 형님. 근데요, 황당 이종황 선생님은 도대체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요. 하하하.
2: 네. 0360님, 저는 1937년생.
1: 올해로 89이십니다.
2: 네. 89 소띠입니다.
1: 네. 자, 1081님은 최일구 씨 진행한 지 9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정상 청취 못하다가 급하게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회사 정상화가 안 돼 있군요. 출연료도 못 받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일구 씨 진행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참으로 재미있게 최고의 진행자입니다. 특히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에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노래는 전세 아님 월세 말고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2: 새로운 게?
1: 없습니다.
2: 새로운 게 뭐가 나와? 지금 있는 노래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새로운 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1: 선생님 칭찬은 안 하셨네. 네?
2: 괜찮습니다.
1: 네. 괜찮으세요?
2: 네.
1: 삐지신 거 아니에요?
2: 아예 안 삐집니다. 네.
1: 연세가 89쯤 되면 이제 삐지고 그런 거 없죠?
2: 그럼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1: 자, 그러면 또 502 집사님은 두 분의 케미도 좋은데 종황 선생님이 일구 앵커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요. 크크크. 어쨌거나 오늘 너무 웃겨요. 일을 못 하겠어요. 크크크. 너무 안 되잖아요, 선생님.
2: 제 5분간 그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2 집사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만 자제하겠습니다.
1: 예. 418님은 일구형 교통방송 정상화 기원하고요. 이종황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신청곡 있어요.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2: 근데 저 이종황은 부황 뜰 때 항자 아닙니까? 저는
1: 남자는 항구당 때 항자입니다.
2: 저는 황당할 때 황자입니다.
1: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바바바바바.
2: 최일구 입에다가 부황 좀 떠드리자.

0: 발음도 좋고요. 선생님 노래 잘하네요. 남자 가수. 근데 You Raise Me Up이라는 게 인기가 그런 거예요.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1: 그렇죠.
0: 예.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깨웠다. 그래가지고 싸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넘어가.
0: 네?
1: 넘어가라고.
0: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1: 되게 좋은 가사 내용인데 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쓸쓸할 때 네. 당신은 나를 일으켜준다. 일으켜준다. 아무것도 안 보고 싶네. 일으켜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1: 그렇죠. 자는 걸
0: 나는 깨우는 한참 게...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런 줄 알았더니. 네.
1: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축하나 어떤 사랑의 축가에 있어서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고 우리나라에는 또 소양 씨가 커버를 해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선생님 정말 유식하십니다.
1: 일으켜 세워준다. 너는 오늘 좀 누워 있어라.
0: 아, 일으켜 세워준다. 그쵸. 깨운다는 게 아니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9134번님이 어제 어깨 아프다고 보냈던 고양시 행신동 남자 청취자인데요.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옆에서 중학교 1학년 딸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 일구행디 제 딸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아 안녕. 하은이 아이고 예 아버지하고 지금 저 텔레비전 보고 있구나. 예 공부 잘하고 예 건강하시고 하은 양. 네. 아저씨가 이름 불러드린 거야. 예. 자 그리고 3386님께서 오늘 이중왕 선생님의 소개로 듣고 싶은 곡은요 올드팝이죠. 브룩 벤튼이 부른 Think Twice 두 번 생각해라죠. 브룩 벤튼이라는 밴드 아세요? 선생님
1: 예.
0: 아세요?
1: 밴드 그 밴드 배드가 아니고 그 네. 가수입니다 가수.
0: 아 브룩 벤튼이
1: 예, 예.
0: 밴드 아 브룩 밴드라고 쓴 이젠 줄여왔더니 브룩 벤튼 이 사람 이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분님 대화 도중 한 방씩 매기는 이종황 선생님의 조크 펀치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1: 어떤 분은 조크를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매기라고 하고, 나보고 어쩌려는 거야, 이거 진짜. 자, 아무튼 그 브룩벤츠는 1931년 9월 19일생 미국 출신으로 요 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기 저 선생님보다 몇이에요? 6살 위네요.
1: 한참 형님이시네.
0: 선생님. 이분도 만나본 적 있어요?
1: 제가 8살 때 뭐 조금 대사대로 했죠.

0: Think Twice. 네, Think Twice였습니다. 자, 그리고 108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선생님, 이종황 선생님하고 19시 진행이 아주 잘 어울려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출연료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 넣겠습니다.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목소리는 매력적이시고요. 저는 53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53년생이면 저보다는 뭐 7살 위신데 선생님한테는 뭐 애네요. 애.
1: 아이고 뭐 거의 뭐
0: 애. 애 아들뻘? 예. 딸뻘?
1: 뭐 하면 네? 조카뻘 정도 됩니다.
0: 조카뻘.
1: 아, 청년이죠 뭐.
0: 53세시면 53년이면 저보다 7살 많으니까 이제 일은 넘으셨는데 선생님한테는 조카뻘입니다.
1: 예. 근데 그나저나 뭐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출연료 뭐 듬뿍 드리라고 전화 한 통화를 꼭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기 전에 제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맨 입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 고덕동 순대님이 주신 서리태 공을 조금 드릴 테니까 카카오뱅크로 좀 나눠 먹읍시다. 예.
0: 그러시면 안 되지. 아,
1: 현금 좀만 준다. 나눠서 조금씩 나눠 합시다.
0: 예. 아, 참, 알겠습니다. 집에 뭐 쌀이 떨어지셨다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무계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이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은 사랑을 가장 담백하게 고백한 명곡입니다. 우리 최일구의 코드 아시죠? 라이오넬 리치.
0: 라이오넬 리치 알죠?
1: 그렇죠? 네. 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0: 레이디.
1: 따라라라라라라. 그거 아닌데.
0: 아니에요.
1: 뭐 헬로우나 뭐 스톱온유나 뭐 그건 케니 로저스 아닙니까?
0: 케니요?
1: 케니 로저스.
0: 아, 케니 로저스. 네.
1: 그렇지 뭐 오늘 뭐 다 헷갈리는데 뭐. 노래 아는 게 어딥니까?
0: 그 라이오넬 리치 이 형의 뭐 어떤 노래 하시려고?
1: 트룰리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뭐예요?
1: 트룰리.
0: 뭔 뜻이에요?
1: 뭔가 좀 진심적인 것 얘기하는 거
0: 아니에요? 트루하게 살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0: 난또 신의 연인이 돼서.
1: 선생님,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어디지?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0: 당신이 진심인 걸 알게 되면 항상 나는 거기에 서 있을 겁니다.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수희가 부릅니다. 1, 4, 3.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0: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반포대교 북단 교차로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 중이라 2일째 정체인데 뒤로는 성수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반대 구리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청담대교 일대에서부터 정체입니다. 빗길이 멀리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강릉 5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혼잡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으로는 동수원 진출로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있고 인천 방면으로는 강릉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불편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내촌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있는데 뒤로 6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또 인제에서 상남 6터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피카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허리케인 3부 시작합니다. 성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0: 7080세대가 좋아하는 가요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의 주인공 가수 성환씨 그리고 나는 내려온 밤나비 진영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응 뜨겁습니다. 우수경집 다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라이브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보세요.
1: 뭘 보세요, 시작부터. 예.
0: 지난 힘든 싱어 시간에 웅변 아주 히트 쳤잖아요.
1: 예? 아, 히트 쳤습니까?
0: 삼각산하고 보신각 쪽 나오는 거. 오늘 말이지.
1: 네.
0: 웅변 톤으로 출연자 두 번을 한번 소개해보면 어때?
1: 예? 아, 그래요?
0: 예, 먼저 그러면은 저 성환 씨부터 한번.
1: 아, 이게 저 웅변으로 하면은 거의 뭐 한 10분 누워있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0: 그거는 모르는
1: 사람. 오,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를 평생 사랑해주신 7080 세대의 영웅이요. 그때 그 시절 가슴을 우려받던 추억의 멜로디들이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그 노래들 바로 지금 즉석 라이브로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이 연사가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름다워라 라는 노래로 정상을 향해 순간 질주를 하고 있는 그 가수 잠깐만 좀 떨어질게 성환씨를 소개하겠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쳐줘.
2: 네, 반갑습니다.
0: 이러다 쓰러지겠네. 네. 자, 진영 씨도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1: 잠깐만 기다려봐요.
0: 앰뷸런스 부른 거예요?
1: 자, 가겠습니다.
0: 네.
1: 7080 세대의
0: 80이 아니고
1: 지금 힘들어서 그래. 가슴을 제대로 흔들어 놓아야 한다면 바로 이 순간 꽃 같은 미소와 달콤한 목소리에 무대를 환하게 밝혀줄 여성 가수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많은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밤나비로 밤을 뜨겁게 물들이고 달달한 낮대로 주세요로 아주 정상을 향해 나봐줘 순간권 질주를 하고 있는 감성 트로트킨 가수 지영씨를 이 연사 애타게 목놓아 외칩니다.
3: 이 연사 목숨 바쳐 노래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야, 네, 밤나비
1: 내 거 하지 마.
0: 남들이 들으면 전쟁 난 줄 알았겠어. 아이, 수고했어. 아이고. 저희 김태발 씨 이렇게 격하게 수고해 줬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2: 역시 태발이에요.
3: 발이 아주 그냥 동동동.
1: 어, 좀 마실게요.
0: 예.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
1: 제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0: 참, 올해 환갑 때가 참 어렵게 삽니다. 정말. 예, 이제 종소리 막 나오고 그러니까.
1: 네.
0: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종소리 나는 거 있잖아.
1: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목은 모르지, 내가. 그 친구들 막 노래하다 중간에 종 갖다 놓고 종 치잖아.
1: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웅변을 했을 때 그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하는 그 말씀이 명언이 있으세요.
3: 네네.
1: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터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덤칠 그날이 오면 내 이 머리를 보신각 종에 들이받아 띵.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0: 잘했습니다. 네. 자, 3496님께서 안녕하세요. 진영 성환 가수님 오늘도 두 분 가수님 나온다에 반갑습니다. 자, 3659님께서는 월간 아름다워라 힘든 세상이지만 스튜디오를 웃음의 세계로 이끌어줄 더없이 좋은 날 부르는 진영님 나오시네. 재치만점 힘든 작곡가 태발님도 나오고요.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예, 더없이 좋은 날. 예. 자, 일단 저 그러면 김태발 씨는 좀 네. 너무 힘이 들 것 같으니까 약간 좀 한 5분 동안은 좀 휴식을 좀 취하고.
1: 저 뭐 저 가수분들 환영하는데 저 이게 웅변 수고했다는 문자는 하나도 안 오네.
0: 내가 해주잖아요. 웅변의 웅자가 이게 수컷 웅자잖아.
1: 그래요?
0: 그러니까. 수컷답게, 사나이답게. 수컷이 떠들어주는 거.
1: 그나마 웅변. 그나마 수컷인 게 어디야.
0: 자, 그러면 김태현 씨 쉬는 동안에 라이브를 일단 두 분의 노래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진영 씨를 위해서 지금 엔지니어 감독 두 분이 힘들게 저 전자피아노 저걸 들고 들어온 거야. 설치하는데 한 시간 걸렸습니다.
1: 그리고 저 건반이요. 무게가 네. 저는 이제 건반을 좀
0: 사람 감만 무게 저거.
1: 저거 못 듭니다. 저거 네. 드는 자체가 힘들어요.
0: 그 진영 씨가 또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진영 씨는 피아노 반주하고 그다음에 성환 씨는 기타 연주하면서 네네. 두 분이 한번 멋진 노래 시작을 아,
1: 저희는 뭐 할 거 없나요? 뭐 이렇게 뭐
0: 어떤 곡을 해주실래요?
4: 우리 최진희 선배님이 네. 불러셨던 그대는 나의 인생.
0: 그대는 나의 인생.
4: 오늘 둘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2: 박수.

0: 어머.
1: 야, 대단하시네. 역시 프로들이죠. 네. 자, 이 진영 씨 지금 네. 아, 제일 부러워요. 지금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하는 거.
2: 이따가 한번
1: 별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악보만 보면 그렇게 쫙쫙 나오나 봐요.
2: 네,
1: 연주가.
2: 그거는 잘하는데 네. 더 대곡은 사실은 선생님이 더 많이.
1: 뭐 무슨 말씀을? 네,
2: 대곡은 선생님이 연습하시고.
1: 아이고 왜 그러시오.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문자 자, 소개 좀 해주세요.
3: 7406님께서 왔다 완전 오십니다. 산들따라님께서 진영님 최진희님 나 목소리 쉰 것 같아.
1: 속았네.
3: 나 너무
1: 상각상이 여쭤하다가
3: 앞부분에서 너무 싫은 것 같아.
4: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셔야
1: 돼.
3: 저기
1: 저 빠블로 보고 책임지라 그래.
3: 그러니까 진영님 최진희 누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유튜브가 네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음원 나와야 된다. 뭐 백두산 밤나미님 영수님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와. 아, 그리고 제가
1: 51명 들어와 계시네 지금.
3: 네, 네. 근데 제가 그 노래 들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 네. 뭐 전체가 좋았지만 그 아까 밤밤 하실 때 네. 밤밤 조금만 해봐 주세요. 고기만.
4: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
3: 아니, 너무 아름다웠어. 밤밤 고기만 생 라이브.

0: 자,
1: 나는 외로운 밤나비 할 때 밤밤.
0: 그리고 여기 저희 이 두 분 할 때 되게 부러웠으니까 우리 둘이도 한번 해봐요.
1: 해봐요?
0: 네, 자
1: 밤밤 해봐. 나는
0: 밤밤 이거 하라고 해.
1: 시작. 밤밤. 나이가 아무나 하나 못합니다.
0: 이런 못난 놈.
1: 두 분 아주 멋진 거 오누이 같아. 두 분 각자 유튜브 하죠?
2: 네.
1: 성환 씨도.
2: 네.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 진영 씨도 하고.
3: 저도 예.
1: 두 분이 합동으로 해서 좀 잘 좀 해가지고 쇼 같은 거 해보면 멋있을 것 같아.
2: 네.
3: 네.
2: 네.
0: 아니 그러면 성환 씨는 구독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2: 저는 뭐 얼마 안 돼요. 우리 진영 가수님에 비하면 이제 한 17,000명 조금 안 되는 거예요.
1: 대단히 많은 거네. 진영 씨는 얼마인데?
3: 저도 사실은 조금 성환 가수님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3만 조금.
2: 대단하죠.
1: 3만이면 뭐 네. 17,000명의 배네.
2: 그러니까요.
1: 네. 일주일에 진영 씨 몇 번 해요?
3: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 한 지 꽤 한 몇 년 됐어요. 한 4년, 3-4년 된 네. 거의 빠지지 않고.
1: 신청곡은 네. 요즘에 뭐 이렇게 그것도 뭐 경기 타나? 신청곡?
3: 조금씩 변하긴 한데 네. 좋아하는 노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1: 주로 진영 씨한테는 어떤 노래?

0: 주문 많이 들어옵니까?
1: 보통 이제 최진 선생님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 지금 많이 사랑받는 노래들? 네, 그런 건 진짜 변함없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건 뭐, 할 때마다 들어오니까.
0: 그러니까 어떤 거, 예를 들면?
1: 뭐,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런 노래도. 네, 그리고 뭐, 백음성님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뭐 또, 뭐, 철이 가수님이라는 분, 저번에도 출연하신 거
2: 같아요.
1: 군산항아.
0: 군산항아.
1: 네. 그 유튜브에서.
0: 군산항아는 요새 많이 나오는 거예요.
1: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성환 씨는 네. 어떤 곡들, 주문들 많이 옵니까?
2: 뭐, 특별히 주문이라기보다 이제 계절별로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보이스가 조금 저음의 노래를 많이 하니까, 뭐 정태춘님, 뭐 그리고 우리 장현 씨.
0: 소리 없이.
2: 네, 장현님 노래, 내 마음이.
0: 그렇고,
2: 막 이런 노래.
0: 아, 그거 좋지.
2: 주로,
0: 네,
2: 주로
0: 미사리곡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2: 네, 그렇죠.
0: 같고.
2: 저는.
0: 혹시 이제 주문 들어오니까 유튜브 하다가 뭐 네. 짜장면, 짬뽕 그런 주문 안 들어옵니까?
2: 그건 짜장면 짬뽕은 없고 그 루이스의 노래 중에 중화반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짜장면 들어가고 짜장면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3: 네. 자 그럼 진혁 씨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출연료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네네. 그 채널 홍보라도 좀 해주세요. 네.
1: 아 채널 홍보요? 네, 네. 아,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진혁 TV입니다.
3: 진혁 TV 네. 검색하면
1: 저기 아이돌의 진혁이 또 있긴 한데 그건 남자고 다행히 저는 여자라서 여자 보이면 그게 저 채널입니다. 네.
3: 진혁 TV. 성환 씨 TV.
2: 저는 그냥 성환 라이브 이렇게 돼 있어요.
3: 성환 라이브. 라이브. 네. 뭐 저도 출연료 못 받는 건 똑같으니까 틱톡의 태바리 형이라고.
0: 김태발 씨도 하는 거야 유튜브를?
3: 예, 아니 유튜브는 안 하고요. 틱톡에 태바리 형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앵벌이 하고 있습니다.
0: 틱톡은
3: 예.
0: 어떻게 해야 돼?
3: 틱톡은 그냥 까시면 돼요 그냥.
0: 뭘 까로?
3: 그냥 까드릴까요?
0: 난 유튜브는 알아 틱톡은 모르겠어.
3: 자 이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날씨가 예, 저녁에는 좀 춥기는 아직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에 반짝반짝 거리지 않습니까?
1: 네네.
3: 좀 이게 봄날에 어울리는 신청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0: 좋죠.
3: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여러 가지 곡들이 지금 오시는데 네, 네. 일단 뭐 봄날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많지만 봄날은 간다라는 곡이
0: 봄날은
3: 대체적으로
0: 간다 예. 듣고 싶다고 네. 청취자 신청곡 하는데 네, 네. 네, 네. 지금 계절하고도 딱 맞는 것 같고
3: 네? 그거를 이제 진영 씨한테 안 물어보고 네. 성환 씨를 꼭 집어가지고 신청을 하시네요.
2: 그래요?
3: 네.
2: 이 노래가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곡 예, 1위에 몇 번 뽑혔어요.
3: 아, 진짜요? 네.
2: 한국인의 하늘 담은 노래다.
0: 네. 연분홍 치마가 예, 예, 예, 예. 그 백설이 씨 예, 노래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근데 봄날이 지금 오는 건데 네. 봄날은 간다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네. 일단 네. 봄날이다 이런 걸 가지고 네. 그러면 자, 성환 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봄날은 간다.

0: 아이고.
1: 멋진 연주와 함께 성화씨 목소리로 봄날은 간다 들었습니다.
2: 어떻게 저렇게 노래 끝내고 새침이처럼 심도 빼고
1: 지금 기타 이렇게 반주하는데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3: 실수 많이 하죠.
1: 있었어요?
3: 네, 많이 하죠. 아, 지금은 아니지만 네. 라이브 하면서 늘 뭐 실수죠.
1: 그래요?
3: 네.
1: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남겨요 위기를? 모른 체하고 계속 치는
3: 거. 예, 예. 듣는 사람은 어차피 모르거든요.
2: 아니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1: 지금은,
2: 네.
1: 지금은 네. 없었다 이거지. 네. 아, 정말
2: 아니,
1: 멋있어.
2: 지금요, 네. 봄날은 가다 기타 칠 때, 솔, 봄날은 간다, 솔, 솔.
1: 여보세요.
2: 솔, 솔.
1: 여보세요. 트집 잡기한 트집은 그만 두시고,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자, 예지 아빠빠님께서, 성화님, 그 꿀보이스에 봄이 가다가.
1: 맞아, 꿀보이스.
2: 유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오, 네. 표현해 주셨네.
2: 달달하니 녹습니다. 달달한 라떼 살짝 나왔다.
4: 라떼를 주세요.
2: 미안. 혜수님께서 성환 라이브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방송합니다. 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슈퍼비트님께서
1: 오늘은 아니네. 네. 오늘 아닌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오늘 저 호주하고 야구하잖아.
2: 그러니까요. 네. 오늘 지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디야? 슈퍼비트님께서 앗 건발의 달인 진영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디 뭐 달인 거기에 출연하신 적 있나요? 건반으로?
4: 아, 부끄럽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부끄럽습니다.
2: 라이브가 네. 아주 기대된다고.
4: 아,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2: 기대 많이
4: 하세요. 이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그 웅변하지 마. 트라우마 네. 있어.
4: 네,
2: 자, 4858님께서 두 분 그 유튜브 채널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환님.
1: 다시 한 번만. 네.
3: 저는 성환 라이브고요. 매주 네. 화요일 금요일 8시 반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수요일 일요일 네, 진영TV이고요. 네.
1: 수요일 일요일?
4: 네, 수요일 일요일. 겹치지 않아서 좋네요.
3: 아,
4: 네.
1: 뭐 어제도 했겠네요, 그러면.
4: 네네. 하고 또 황당 노래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1: 황당 노래방은 목요일이라는 거죠. 네. 바쁘네요, 요새 진영 씨.
4: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내가 제일 잘 나가요?
4: 밤나비가 아니고 요즘에 밤낮으로 해서 24시간 나비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환 씨 노래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진영 씨 노래 들어봐야죠. 네네. 어떤 신청 들어볼까요?
2: 진영 씨는 지금 많이 들어온 신청곡이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꽃반지 끼고
1: 은희의 꽃반지, 꽃반지 끼고 네. 이 노래
4: 봄은 꽃이죠. 네.
2: 이 노래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4: 꽃반지 끼고 싶습니다.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부탁드리도록
1: 그러면
2: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자, 청취자 신청곡으로 꽃반지 끼고 즉석에서, 자, 악보는 거기서 LP에서 꺼내시고, 꺼내셨어요?
4: 네.
1: 자, 그러면 진영 씨 라이브로

0: 진영 씨 수양의 반주와 함께 꽃반지끼고 라이브로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보니까 71년에 나온 노래다. 어? 네. 꽃반지끼고. 네.
1: 오래된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요. 3983님께서 네. 진영님 미모도 완벽하시지만 노래와 연주가 완벽하네요. 전에도 반했지만 오늘 또 반했어요.
1: 어머나,
0: 진영 네. TV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왔습니다.
1: 어머나.
2: 진영 씨 한 명 건졌다. 아니 근데 진영 씨는 막 뭐 이렇게 문자나 사연들 보면은 뭐 네. 미모가 뛰어나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얼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 오늘 아닌 것 같은데 화면에.
2: 성환 씨는 저기 뭐 손가락에 네. 살이 많이 쪘다 뭐 이런 얘기.
3: 남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잖아.
2: 그럼 뭐라 그럽니까?
3: 예?
2: 뭐라는 소리 많이
0: 들으세요? 잘생겼다 그러지. 잘생겼다. 아니, 사내답게 생겼다.
3: 잘생겼다고 누가 그러면 제가 그래 우리 집에도 거울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답게 남자답다 뭐 이런 게 좋잖아요.
0: 네. 남자답다.
3: 예.
1: 남자다우십니다.
3: 고맙습니다.
0: 4790님은 네. 김태발 씨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의문의 제가, 1승이야?
2: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0: 아이고. 아까 삼각사 하는 거예요. 에메랄드
3: 오래잖아.
0: 근데 아까 네. 저 꽃반지 끼고 중간에 네. 진영 씨가 요거를 저 뭐야 랩으로 해서
1: 나레이션.
0: 어.
1: 네네.
0: 여보세요.
2: 뭘 보세요?
0: 랩이나 나레이션이나.
2: 랩은 너의 기억 속에 떠나버렸던 나를
0: 말했던 제일 이 말이에요. 정령 네.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요거 있잖아. 네. 요거 웅변으로 한번 해봐.
2: 하나가 뭔데요?
0: 여기 저 가사 해놨잖아.
1: 어머나.
0: 크게 한번 해.
2: 정령 여기가.
0: 그렇지.
2: 나레이션이야.
0: 아.
2: 저기.
0: 삼각사.

0: 삼각산 봉신각 종에 그냥 머리를 맞아야 되네. 야 정말 대단하네.
1: 틱톡에 태발형
0: 출연료 한 푼 안 받으면서 참 열심히 한다는 거야. 아, 네. 자, 잘 들었습니다.
1: 네, 좀 말 시키지 마세요. 조금 쉴게요.
0: 조금 쉬어야 돼. 이러다 쓰러지겠어 정말. 네. 자, 이어서 성환 씨 이제 좀 차례인데 네. 성환 씨한테 들어온 신청곡이 좀 많아. 몇 개가 있는데 네. 잘 들어보시고 네. 템페스트의 있게 해주 예, 이 노래 있고 예. 하사병장의 해남아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2: 해남아가씨
1: 어떻게 불러요? 그건 저도 잘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0: 어, 그래요? 네. 이거는 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유익종의 이연 이거 네. 어떻게 하는 거야?
1: 아니 일단 성환 씨가
3: 네, 이연은 네.
1: 아세요? 네, 이연은 그리고 어. 박강성 씨의 장난감 병정 이렇게 있는데
0: 세 가지 중에 네. 그래요.
1: 여기서 왜냐면 성환 씨가 네. 아시는 곡은 어떤 거예요?
3: 어, 세 개 다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해남 아가씨 빼놓고는 다 네. 아는데
1: 그러면
0: 해남 아가씨 빼고 맛보기로 한 소절씩 그냥
3: 그렇게 할까요?
0: 일단 한번 해주고 네. 하고 나서
1: 우리가 들어보고
0: 할까요? 시작.
1: 제일 괜찮은
0: 템페스트 있게 해줘.
3: 때로는
0: 요래 내가 생각이야 나기야 나겠지만 바뀌었구나. 자 이어서 유익종의 이연
3: 가슴을 덮어도 뭐 이런 노래가 있어. 내가 그 나중에
0: 아담네. 그러면 박강성의 장난감.
3: 언제나 난 내 차례 기대요.
0: 장난감 병정 됐습니다.
1: 아 이걸로 가는 거예요?
3: 아 아니면 제가
0: 뭐 할래요, 여러분? 원하는 걸로 하세요.
3: 우리 일구 앤디가 또 있게 해줘 좋아하시니까 제가
0: 템페스트 있게 해줘. 악보 찾았어요?
3: 예, 요런 노래들이 아무래도 청취자들이 좋아하실
1: 것 같아요. 일구 앤디가 자꾸 노래 부르시니까 일구 앤디를 업계 해줘.
0: 아니 그 안에 지금 노래 악보가 몇 개나 들었어요? 그 패드 안에.
3: 아, 몇 천 곡 들었을 거예요.
0: 몇 천 곡?
3: 제가 물리적으로 다 외지는 못하니까. 네.
0: 그거 비싸요 그거?
3: 싸?
0: 싸?
3: 예, 뭐 무명 가수가
1: 그렇게 맞아. 얘기하시면 그 다음 날 저기 중국에서 넘어와요. 버린 것만 한 20개 돼요.
0: 자, 템페스트 있게 해줘 성환 씨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끝까지 듣는 겁니다. 박수.

0: 재즈 템페스트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희숙님께서 송환님은 신청곡 자판기네요. 노래가 예술.
2: 맞아요.
1: 네.
2: 네.
1: 정말 자판기. 네네. 한청 씨께서는 태발이 웅변 너무 웃겨요. 보신각 때문에 미치겠어요. 예. 그거 한 번만 더 해줘. 마지막으로. 보신각에 헤딩을 하겠다고 한 번
3: 해요. 한강을 훔쳐 뒤집어질 그날이 오면 내 이 머리를 보신각 쪽에 들이받아 소원을 이루느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1: 아이고 잘한다. 이거 잘한다.
4: 어머나. 머리 너무 많이.
1: 말을 안 해, 이제. 말하면 쓰러질 것 같은가 봐.
3: 자, 그리고 아까 그, 템페스트 신청곡은요, 네. 4160님이 주신 곡이었어요.
1: 네, 근데요?
3: 사연이 있었어요. 지난날 그 힘든 시간 다 잊고, 하루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하면서 주신 신청곡이었어요. 아, 예, 예. 꼭 그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1: 네,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진영 씨. 노래를 들어봐야죠. 네. 진영 씨한테 들어온 신청곡 내가 소개해드려. 어떻게 김태관 씨가 할래?
3: 형님이 하세요. 네.
1: 소리 좀 질렀다고 젊은 사람이.
3: 자,
1: 여보세요.
3: 뭘 보세요?
1: 이제 그저 해봐야 이제 환갑밖에 안 돼서.
3: 알겠어요. 네. 마 60 넘으면 다 친구지 뭘.
1: 뭐 친구야 이 사람아. 네. 친구는.
3: 최형 그러지 맙시다.
1: 최형.
3: 그냥 대충 갑시다 그냥.
1: 막 가자 이거야 지금.
3: 자 일단 하은수님께서 진영 씨한테 호 하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호.
3: 진영 씨한테 지금 네. 오신 곡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자,
3: 잘 생각하세요.
1: 신청곡.
3: 읽어 드릴 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아, 이 노래가 괜찮겠다.
4: 알겠습니다.
3: 일단 최은하 씨의 네. 반지.
4: 반지.
3: 압니까 모릅니까? 일단 그거만.
4: 알죠.
3: 압니까? 네. 그리고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4: 먹물 같은 신나는 노래.
3: 아십니까?
4: 네네.
3: 그리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4: 에버그린. 봄에 또 팝송. 봄의 팝송이죠.
3: 그리고
4: 에버그린.
3: 패티김의 네. 이별.
4: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3: 그래, 그렇게 싹싹이 불러줘야지.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4: Sometimes love is bloom in the springtime.
3: 최은하의 반지.
4: 비켜간 인연 때문에.
3: 너무 잘한다. 김유라의 하는 걸리겠지 뭐. 먹물 같은 사랑. 이건 안 되겠지.
4: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3: 다 하네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4: 그대 왜 나를 떠나가게 했나요.
3: 이야.
4: 밖에 모르네.
1: 피아노 오늘 힘들어 갔다는 보람이 있네.
4: 감사합니다.
3: 그럼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할래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4: 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좀 네. 신나는 노래. 봄은 좀 약간 나른하기도 하죠. 특히 봄 햇살이 좋은 낮에는 네. 그래서 달달한 라떼를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3: 네. 네.
4: 신나는 노래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또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3: 그거 그래서. 어떤 노래예요?
4: 김유라님 노래인데 네. 나오기는 좀 되는데 요즘 이렇게 활동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먹물이라는 거는 붓글씨 쓸 때 쓰는 먹물.
3: 아니,
4: 근데 은유적인 표현인데 네. 이제 왜 새까맣게 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니면 이제 근데 그 표현이 아마 먹물로 표현되지 않아서.
1: 내 마음이 먹물처럼 새까맣게 네. 타들어간다.
4: 이게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먹물같이 새까맣게 탔다. 뭐 먹물같은 색깔이 되었다. 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서 먹물이 됐다. 나는 그것은 뭐 오징어 뭐 먹물 발사하거나 아니면 붓글씨 쓸 때 먹물 쓰잖아.
4: 그러니까요.
1: 그래서
4: 네.
1: 저 전용록에 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마냥
3: 네.
1: 사랑은 붓으로 쓰세요.
3: 그런 생각하셨구나.
1: 네. 네. 먹물처럼 탄다. 네. 이게 신나요 근데 노래가?
4: 네 신나는 노래입니다.
1: 그러면
4: 네.
1: 자 앞으로 찾았어요?
4: 네네네.
1: 벌써 찾았어?
4: 네.
1: 자, 그러면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신나는 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볼 것 같은데 진영 씨 목소리로 즉석 라이브로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4: 네.

0: 노래 좋네.
1: 받지 못할 사랑이면
2: 떠나가. 아유, 미안합니다.
3: 네. 아, 노래 신나는데.
4: 네, 저기요.
3: 나도 처음 듣는데 노래 좋다.
4: 일구형님. 네. 청취자분께서, 긴급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네. 저기 형님. 그 아야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3: 아야야야 이거 아프다는 거 아니야?
2: 아야야야
3: 내 마음이 아프다는. 아야야야 안 아파라. 아야야야 아야야야
4: 멜로디가 많이 바뀌었다.
3: 뵙지 못할 사랑이면.
4: 아. 아니 그리고 김유라 씨 제가 사진을 네네, 지금 봤는데 네네. 저희 힘든 시간에 나오셨어요.
3: 아,
4: 나오시고
3: 네,
4: 노래도 잘하시고
3: 언제?
4: 되게 예쁘신 분 계세요.
3: 언제?
4: 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김유라 씨가 몇 번 나오셨습니다. 저 힘든 싱어에.
3: 그 다시 한번 불러봐, 파블로 PD.
4: 예. 그리고 저기 진영 씨, 네. 이 먹물 같은 사람.
2: 네네.
3: 아 저기 TBS 저 앞에 대기실에 찍은 사진도 있네.
4: 그거 봐요.
3: 확대해봐. 예, 예. 저기 그래. 금강까지 저 머리에 쓰고 사진을 찍으셨네. 왜? 기사도 났었어 옛날에.
4: 그러네요.
3: 가수 김유라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해서 힘든 싱어 1승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기사예요?
2: 21년
3: 2021년 7월 24일 기사네.

0: 2년 전이요.
1: 어, 그러니까 우리 어, 김유라 씨.
2: 아, 이제 기억날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저는 네.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2: 근데 이 노래를 네네. 저는 처음 듣는 것 네네. 같은데 진영 씨는 다 노래를 알고 있잖아.
3: 이게 그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게 요즘에. 왜냐면 아, 꽤 오래됐는데 아, 노래를 어떤 노래를 선곡해서 부르면 아, 동시 시청자가 늘어나는 아, 그런 곡들이 있어요.
2: 상승을 하는구나.
3: 네, 그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2: 그렇구나.
3: 노래가. 예.
2: 아이야이야이야.
3: 제 그 부분이 제일 재밌어서 사실은.
2: 낫지 네. 못할 사랑이. 아이야이야이야.
1: 이거 남는 먹물 좀 있으면 좀 주세요.
3: 나도 받고 싶어요.
1: 두피에다 좀 바르게. 머리가 없어가지고. 자, 0755님께서 성환씨. 네. 그냥 이부, 대놓고 딱 신청을 하시네요. 박강성 씨의 문 밖에 있는 그대.
0: 아, 이거 어려운 노래잖아.
1: 괜찮습니까?
4: 맞배기로.
1: 아니. 부를 수는 없으니까.
0: 그러니까 안 돼요?
4: 문 밖에 있는 그대.
0: 자신 없구나. 네.
4: 아니요. 그 노래는 제가 그.
0: 아, 딴 곡을 지금 아니, 준비했었어요? 다,
4: 아니, 저기.
0: 어, 벌써 48분이야. 이제 아, 한 곡만 하면 끝이야.
4: 아, 이 노래는 제가 다 그 외지는 못하는 노래라.
1: 외우지를 못하신다.
0: 아, 꺼냈어요. 자, 그러면 문 밖에 있는 그대 0755님께서 신청한 노래인데 이 노래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블로가 네. 악보 없으면 그냥 외우는 데까지만 하라는데.

0: 잘 들었습니다. 예.
1: 박강성 씨의
0: 갑자기 저 요청을 드렸는데도 네. 큰 실수 없이 노래를 아주 정말 잘하십니다. 예.
1: 그러니까 이 문 밖에 있는 건 왜 안 들어가고 뭐 채권자예요?
2: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1: 채권자.
2: 저번에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채무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1: 왜냐면 일몰 이후에는 일몰 이후에는 못 들어가요.
0: 몇 시부터 못 들어가?
1: 6시인가 9시인가 네. 그
0: 이후로는 들어가?
1: 전화도 못해요. 네. 네. 계속 그래서 밖에 있는 거야.
0: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아름다워라 성환 씨, 진영 씨 두 분 아주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어땠어요? 진영 씨 오늘 피아노까지 반주해가니까 아, 새로운 맛이었어.
3: 네. 아, 그 이 피아노를 설치해 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0: 아, 그러니까 저 엔지니어 네. 감독 두 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무거운 거를 쌀 한 가마 먹게 되는 거를 아까 1, 2부 상강송 할 때도 계속 틈틈이 만졌거든. 그래서, 그런데 네. 진영 씨가 어느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네, 설치한 보람이 충분해요.
3: 이 무거운 거를 네. 네, 옮겨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또 더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와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성환 씨도 어땠습니까?
2: 저도 한 달에 한번 있는 월간 아름다우라 이 시간이 저한테도 비타민 같은 시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0: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혜수님께서 월간 아름다워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승승장구 하십시오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2: 네, 우리 혜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두 분 라이브 모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끝곡은 네, 라이브로 안 하고 네, 다들 목도 힘드시니까 진영의 노래 나는 외로운 밤나비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각 고속도로 서울 방면 차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사고도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지금 신갈 분기점에서부터 4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뒤로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또 안성 분기점 일대로도 밀리고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있는데요. 판교에서 일산 방면 성남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불편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 지나 원주까지 밀리고 여주에서 호법분기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과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또 월곡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0: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의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뒤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평택 나들목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서울 방면 차량은 서평택 분기점 일대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지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방면 가기 상남 5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 또 서석터널에서 내촌 1터널까지 어렵고 서종에서 화도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불편하고요. 뒤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한강다

산비 건너기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성산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는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차량터널 종점에서부터 남풍세 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서울 방면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또 남사진입일대 밀리고 있는데 이곳 남사진입 부근 4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또 도심 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부산 방면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 때문에 불편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7: TBS 교통정보
8: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창 문화로 국민대학교에서 신영동 삼거리 방면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8003번 버스가 임시로 우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 행사로도 연세로 신촌역 23번 출구에서 연세대 굴다리 구간이 버스가 미운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 상류에서 여의 하류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휴게소에서 청주휴게소 구간으로 여전히 제속도로 밑돌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부산 방면으로는 천안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3일교 양방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 행사로도 연세로 신촌역 2, 3번 출구에서 연세대 굴다리 구간이 버스가 미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 김포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여전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나들목에서 원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정체는 모두 풀렸는데 이천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동홍천부근 갓길에도 고장차가 있는데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0: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눈에 주저앉는 파랑새 마음에 파닥히던 파랑새 부시신 날개 해주시에 애써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럿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나무는 서로 뿌리를 통해 영양분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는 좋은 음악이겠죠. 공감하면서 마음 나누는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헬로윈. 아, 원 아웃. 8278번님 신청곡으로 오늘 열었습니다. 나무에 관한 책 보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나무도 서로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대화를 한대요. 뿌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와 같은 종이 아닌 나무가 그런 씨앗이 뿌려지거나 이러면 협동을 해서 뭐 햇빛을 막는다거나 뭐 어떻게 협동을 해서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참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도 서로 이 좋은 음악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가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Hot Crazy On You 7784번님이 신청해 주셨고 디퍼플 하이웨이 스타는 은평 곰돌이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연을 길게 쓰셨는데 이 노래를 신청을 여기저기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이 하이웨이 스타가 좀 길이도 있고 그래서 아마 타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틀기가 조금 그런 곡이긴 하지요. 네, 은평 곰돌이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어지는 곡은 8424번님이 신청하신 그 마셀로의 Love Begins Again 들으실 텐데요. 약간 혹시나 생소하실 것 같아서 1989년도에 이제 기타리스트 제인 마셀로가 결성한 밴드인데요. 요거 한 장이 데뷔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이 됐죠. 앨범 제목은 이제 데스티니라는 앨범이었는데 요 음반 하나로 활동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Love Begins Again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매니아가 생길 수 있을 그런 노래였죠. 듣겠습니다. 마셀로 Love Begins Again

마셀로 러브 비긴스 어게인 들으셨습니다. 9992번님. 사람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누구나 죽거든요. 기쁘게 죽는 사람은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해요.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연을 가끔 읽으면, 아, 며칠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연이구나가 유추가 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람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보내셨을까? 8788번님. 3일 동안 락 페스티벌 알차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 되면 공연 보러 가야겠네요. 우연히 만나면 당연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지. 네, 이번 락 페스티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서 뭐좀 트러블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그 SNS를 보니까. 아무튼 저는 좋았습니다. 더운 것도, 어느 정도 그 주최 측에서 준비를 잘 했던 것 같고. 네, 좋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네. 1343번님 신청곡으로 들었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 드럼 치는 전태관 선배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듣는 내 마음의 감정선이 약간은 좀 변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대단한 드러머였는데.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B612 나만의 그대 모습.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8802번입니다. 몇 년 만에 제 돈으로 명품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열심히 일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고 나니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위해 돈 쓰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많이들 그렇죠. 네. 그런데 8802번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8802번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 왜 명품을 샀니 너는? 네가 잘못했네. 이런 말이 나올까요? 더욱이 네 돈 주고 네가 산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겠죠. 죄책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죄책감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특히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이 돈이면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수 있는데 아 우리 아이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아, 이렇게 비싼 걸 내가 가져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그 가방은 단순히 명품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건네는 수고했다 라는 선물입니다. 친구 생일 때 선물하잖아요. 8802번님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는 8802번님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빚을 내거나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비가 아니라면 글쎄요 뭐 그냥 가끔 사치도 부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마련한 선물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 경우에요. 저는 제 차를 보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맞아, 그때 그래서 내가 저 차를 샀지. 이러면서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저에게 차는 제 추억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그 추억을 물건에 담기도 합니다. 8802번님도 몇 년 뒤에 그 가방을 보면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아, 그땐 정말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그때 큰맘 먹고 나한테 선물한 가방이네. 그때는요, 이 가격보다 그 시절에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지 그 기억이 먼저 나거든요. 저도 제 차를 보면 그 차값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때 추억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8802번님 괜히 죄책감에 그 기쁨까지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들고 다니세요. 그 가방은 허영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이 흘린 땀의 결과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면 언제든 이기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또 가족도 사랑하고 또 일상도 버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비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가 된 거겠죠? 네. 근데 저는 관심이 없고 사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많이 비싸요, 명품이? 그건 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권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탈리 임브룰리아 턴. 6456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8802번님 사연을 쭉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제 차가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 차 보면은 그때 당시에 왜 저 차를 샀는지 뭐 벌써 15년 정도 됐는데 아 그나저나 저 카센터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가끔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전에 카피 문구가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떠나도 좋겠지만 열심히 산 곳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보상 선물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턴. 이 노래 원래 90년대 노래거든요. 90년대 노래인데 요새 다시 폭발을 했어요. 그 뭐 틱톡, 쇼츠, 뭐 릴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SNS에서 많이 올리는 거에 그 BGM으로도 많이 쓰고 또 따라 부르는 커버 챌린지가 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가 왔다고 하네요. 문계이저님 순우디의 시험 상담 애써 시험을 준비하며 불면의 밤을 견디던 시간이 가끔 그립기도 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연약한 인간이라지만 그 시련에 쓰러지지 않는 것도 사람의 일. 함춘호의 기타와 장필순의 노래에 위로를 얻는 여름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그 사연 말씀할 드릴 때 그때 보낸 사연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안드레이스 존스, 글로리오스, 9845번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손님이 친구가 사준 치킨이 많다고 주셔서 치맥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손님이 친구가 사준 치킨. 밤에 치킨, 네, 좀, 아, 그래도 치맥하고 계시니까 부럽네요. 저도 치킨에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8428번님, 스누디 차 고장 났다고요. 차 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산울님, 너의 의미 듣고 싶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그러면 오늘 8428번님이 신청하신 산울림의 너의 의미,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계속 속이 아비.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도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이란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지만 이미 예상되는 곳에서는 정체인데요. 먼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고 이전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동작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양재대로 둔촌사거리에서 둔촌동역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 중이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김포 쪽 정체는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로 이 구간 50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토평까지와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포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0: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 이후로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포 쪽 정체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일대로 서행하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기름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오포 3터널 출구 앞 갓길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이라 오포 3터널 앞두고 3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